그리스도 원전입니다. 세 번째 원전이냐? 사는 원전이야. 우파원이야노? 아, 예수 원전입니다. 우파원이야노? 너 잔컴? 우파원이야노? 아니와 무슨 호? 내 몸이 야수와 워머니 티에 불투비 야수 맹코 오다다오 맹코 오다다오 불아 예수 오베테오 오베테오 세우지니야 사세야 오사네오 야루야나 다오스노 오사네오 와우노 오사노 자파오디야 사세